유머 무한모 free fall the damn dudias 오차라 스카타즈 하이 잼 키모노 무거운 토비아가 로맨 트라비아카나 세자 프레싱아 아자야카나 우주 엑스포가 복대치오 마트마스 Alright, this is DJ Starasto. You said Juju speaking to you, so I can't, make honey. Keep it going, here we go, run!